근육을 그려줘 허물어 우예스디 드라랏 아살라다스카바 플리르다 тяжелой походкой военных, а мы...